0: 新年祝那把更轻松，大大奇迹新歌出版的呢？北京龙城年轻力空，看给龙城家，我当一句比修兰西北来听说。第二个来听呢，全部点片当中这节单句级别，每家的学军。还有前途中间顶天中，将我乡里人比全部点片了呢？小龙人多年生了，让中间一人中这笔，他都吃，俺当比自己青年同根家，那愿中这把行了。顶个名扎气味，扎头民间喜讲一把水。空来没得设备，都票价人多多了。那年元夕最初，通话关闭，干不灵当，白不恰比，喜剧喜讲多。从西北端的老乡来关心，杨浙江大段经济车价，轮着的累计约不少。老金给讲，老金没在话年年，七零没在话年节，光明一样，啥也不当。老张真给，老李写过那撮人族写也不马赛。老张团结讲。当然比西国别当别没人不是，这样小龙人当就够了。终于当总西用家介绍我，全部顶片机顶进总头个，各都切莫了老金老马下达个准备，日子人当中全部西边要是，这边人上街给力通人，西国人话当找了人上当，各都当人，广东中正所家西国人民边缘了，各都军官呢，八零八当七点八，当今八级苍马。老金老马下达硬币，留在了车顶一边呢。各地写作图才能全部写上去了。满足即将，领就全部写就不是。
1: 光了去把那一堆给你去，当然把写呢。但那个蒙古这么着也行好呀。
2: 嗯。
1: 但那个蒙古州里头地处理呢，他把家社区种着跟着行。
2: 把家社区呢，做那做的他。那个蒙古在偏都太低，但晓得那容大容大也没得的真个。
1: 嗯。
2: 他第二天的结果，老婆那是看的黑狗个，就是白人那个丁钱嘛，那就等于结扎个结果全部等于是白人。
1: 丁钱中了。
2: 嗯，丁钱中过弄了。
1: 嗯。
2: 移动嘛，装车嘛，担心嘛。
1: 嗯。
2: 等于改装嘛。
1: 嗯。钱抽中了就。
2: 哦。
1: 嗯。
2: 那个丁钱中个，日币谈钱就通钱就有了。
1: 嗯。
2: 但突然的电脑的那。从嘛都落着寂寞的，
1: 嗯，
2: 种种嘛落着寂寞的，移动嘛落着寂寞的，改装嘛落着寂寞的，
1: 嗯，
2: 搿代的军官员嘛，等那差役过来一样嘛的，把等那八八千的呀，家家的个从嘛落着寂寞的，
1: 嗯，
2: 都突然呢，这个是被等那晓得呢，他懂，你给侬侬东子人嘛，
1: 嗯，
2: 这个从嘛落着寂寞的，但东子人是黑过的了，搿对的，爷爷跟东子人嘛在一起的，
1: 嗯。
2: 这个跟俺的普通话，这个跟东子人嘛在一起的，拉萨个给，
1: 嗯，
2: 安多个给，
1: 嗯。
2: 哦，强度个给，别给开来看的哪生，但价格低，应该在全都农村不蛮大，俺国这边，老大节目谈钱来，装什么谈钱，装这些，但装的了，人们都问破也好的，今天我说个强度那生，感觉的挣钱个是吧？强度赚钱，马上干过多的跟这些，
1: 嗯，
2: 但那我说老大节目谈钱，把加拿大强度的，这是工作个嘛呢？
1: 好的。
2: 俺的
1: 主席真，
2: 俺主席总他，家里个起居好多个，介绍一下个，提前查查，个价格个装查查，
1: 先看装，
2: 哦，但拉丁我做那，但他干的装查嘛，他价格也没个装蒙博查嘛，有点对，
1: 有点有点，
2: 这个起居查嘛，那蒙博单件的都有点，装的开来了，不算什么查嘛的，
1: 嗯，
2: 这一东家人家那，我一弄的，谁嘛让蒙博有点，
1: 嗯，
2: 啊，加一东家，不一东家加起三的，
1: 嗯，
2: 他加一个弄了这，开始些说唱做呢，
1: 我是。
2: 嗯，等你把给家黑脸那边的多多的哈，
1: 姨妈蛋，
2: 哦，哦，姨妈蛋，等着，
1: 嗯，
2: 然后开始开口，把他砸汤蛋的送的嘞呐，别吃一个那亚东个东头个砸汤蛋个，哦，不毛
1: 钱嘛，
2: 哦，是，他第一上到的夹起东西，
1: 嗯，
2: 但我们别几个弄到那一万么子我们不要的，
1: 嗯，
2: 开始开那个别几的了这阵嘞，我坐下对不等
1: 的，
2: 一起东西，开始开他砸汤蛋把这的嘞娘钱包嘛等的多，
1: 嗯，是，着了，
2: 哦，着了这呢那嘞，等着有几嘞，
1: 嗯，
2: 担心人家就个夹几个担心，别几个担心的有利弊，
1: 嗯，
2: 他担心的弄到那个弟弟，人都接个老到那个弟弟别嘞，
1: 我是，
2: 等用着个俺的就说人家职业嘛的哥哥弟弟，
1: 我是我是，
2: 等那个出钱接个把俺的个读书的人了，出钱接个把弄个弄着等手续的个，
1: 嗯，
2: 担心为紧，
1: 我是我是，
2: 等没人听着上到那的可要送家上到的个都能。但是为老爸等我给给娘家捡的这个药来的，结果的并不是百分之百卫生，但是搞到一卡人做那么粗麻的，老大节目的，下一老子的呢，他满足的我搞到一卡了杨家的在那听里面呢，穿把谈起干嘛过来过，
1: 嗯，
2: 但啥叫也没谈起，哦，啥叫也没谈起过，穿把干嘛的粗麻，你都把这个过来，给点了你都把药嘛，
1: 哦，
2: 哦，粗麻老大节目个大老板就叫的，
1: 哦，是，
2: 大老板谈起个怕干净，结果并不是白养活，但的结果的。 통다 빠스한테 초마데 나가 세데 주이고요 진짜 여러고 년달들 주이고요 때때 다다양 오고 제대에서 지대에서 산다는 신야라 비디오 고는 저 빠다다 때라 두루제 주 제고도 빼서 때 존다티기 삐좀보 주 들어인들 다 땡아 빠자 사휴인다고 나이나 땡
1: 세고 최니나라다 시고 체휴선이 저러야 다 존토가다 저라 체휴선이 저칼라 즈독 시고 럽친 로마 그냥 저열이 자시 자난가 그냥 저열이 디 챵시칸이 나리 리니칸이 나리 초마가 냠츠든다 멘트리가 시고든다 저호 제제 시고 편선 초보지 빼야라고
2: 제제 게팅제 존이다 존세용기 토카자체 침보위든 존년제 리콘티기 토카자체 침보위뇨여 너는 존베 라소바데서 거티든기 덴데슈
1: 어제
2: 고소이나 셈바 가보레다호
1: 지지지
2: 네게 고르 레갈리온 비카사 강아 쳔모데 자오 탈로데 쳔모 단지 고르 리데 야몽정모르시 베 차이잖아 예메 단지 종가 단지 두르는다 리카데 리온데 촌촌마티게 게체 부주 크쇼존 카사 그미티 고춘요 존노레 네게 네 쳔팽게 리가도노 고 부주 저체 예마
1: 지
2: 쳔팽 쳔초레 데 리카데 제고데 쳔팽 카카니 바주
1: 오리 오리 조 사니 콘덴다조 교친데 지티 로시나 촌드로 호 지리데 존시욘 존이니나 땡게 쳔 먹게 오리리 티티나라 시고탄데 이나라 타 효진 야모 테야 켜르다 몬소기 이나라 바차 야모 요지르 에레
0: 시핀 샤야나 인핀 코니 장인제 샤야 인비 마소당 강이롱 준진 뿌고니 시핀 샤야라 효진나 치 까카치비 샤와 휴제 정보 딘피지 장 레유제 센첼당 침상가 강을 소지 진비 영국장 태뇽 여바제 예나양 콩기 토미 산디 마디바 겐체로라 딘봉이니 라양 휴밍아 제빈 샤야트 장뉴 강여지 휴제바제
1: 데 마기다 제빈 샤야 좀 디나라다 셰르 핀리 온 롱소소리나다 케빈 존라다 조 생강 칼고 남았다 조 반조 칼로 케빈 조 체요마호 텐즈다 셰핀 트레라 강가 된다 체뇽지르디 긴치 다 셰빈 시 샤와데 트레라다 와사마리 토사마리 땅가 칼리파 텐르지 사니케 산로나 코뇨
2: 된다 산노 뜻에스 코뇨 젠세 체레스나다 nga nyin thu nyi khelo lika nong le ya shao on de te zai ni jo tre men tre ge ti ge ka li ta te chim zong la nga nga sin ka nga chim bo yi zi le ko ta tro mon tu ni ka nga chim bo rei de khim ko te na lika ka sa ka lin ko ka chita te wa le ma da sa ni ti ti ke sen no la ka nga da te nyo yu te zhe ti ta o zhong ge tu mi ge san du san do te tru ji ho cha te ta te mon tu ni jin zi ge san san tru rei ti
1: o ri o ri
2: tena lo ni se la ta te lika ze gu chim bo ma pe ta ma ri ta zo de che ri se na nito nika tsaze lo ni nika tsani lo pata tinga nika sa doya nido te nasona reho tati nando de tena kasa kalan ro mochu pata tena maru ro wechu maho tindi ki kanga jayin tri soni
1: si
2: nipa chan hii goche nga tati se lika lindo se li kasa kalan zi te chasa che drandu kuka chira tu sui gu mando sa ta turu reyndu hinka
1: rung sasu shi lika la shuyan jer go
2: turu reyndu hinka tena li kono ni naya na guma hiyandu go na ho rey mare go
1: tere tere
2: turu ndu ni nito nika tsasun lo ni go zo ne tena ta mantu ni ta rehe mada sang ta mantu ni ring zo weza wi ar mantu ni uru asu jo ya mo se weje hina loda chimo tanje ra te nga nyanyu di yor go jata jata mak pens chimbo tu ti ta kahi hinga ge lo che zi ta du ko loda chimo no ma su ge kahi hi ten da na yi ge jong ji te zo yin no ten de ko yi ge jong ji te de li ka ngui si ti ni sun re go da ho lika la khe mlin da ni yi ge jong ju de ka che ja ke no su ta i zu zu che ten jwan ro na
1: ji ji ji
2: loda chimo no pu de on de te ni ko ten na pe de ka tri ge do ti ta le ba no on de ru su ji zu ka de da sam man da du ru re na da
1: ji ji ji
2: tā trōng dhū tī tā tī kīk tūn pēntū chēmō tā pēnā ngā tā tā yinā tā rāngyū jōng yinā tā chāntū trōng chē yinā tā tō sō kā tā ar dōng dhē pā rī tā dōng dhē wē jā ar nyānyū tī tsō tī ngā lō tā chēmō nā trōng dhū dhū rōng kā tā khī tsē gu mōngpō pē pā yu lā ā tsā wā dhū rōng tā khī mōngpō sū pē tōng lī rī hō dōng dhē mōngpō sū tī rī wī tsā sō lī ngā tsō chē chē gu pā tā nyā khē pā tēnā pē jī lī dhō kō jī yu mō tsōng tā tē sō mōngpō sū dōng dhē wī tē lī tā tē kī tēnā kē tā hē jī ndā lā yā nyā nyū chēn pō tā ndā lā chī sī sī hē jī yī nā tē sī sī pio kā chēn rō jī tā nyā nyū chēn rō khē tā hō tū rō nū rī ā nyū tā jī yī nā

0: 어제 지금 단지나 된들가 팬트럼 투사를 드링게 되네 내게 먼저 있는 인도냐가 자산도 안달라 이제 딩조 외자 위드네 되네 안달라 다도 부가 데일 치스 비지 데일 치스 동글이 진짜 좋았다 바로 받을 팬토 어여서 주수다 제 만수 되는 로체 로마 단지 팬토 두루종 해다 되는 게 참도 총체 그 공개 대수 그냥 알 이치 전부 열에 잡죠 전부 열에 되는 알 동체 전부 위선데 되라 내게 거 파 야쇼 졸레 마체 뭐 라랭 토니 또 리가 틱돌아 뇌니 속도로 니 쇼레이
1: जी जी जी जी

부두 체다 고포텔라 자라 레레션도 교고다나 알로 남게 두두도자 워리 롬바 착게 창조조 롬바 미키 던도도라 소닥도 게 빠다도리 나 소촌알로 게 던도도리 마나 체티 던도도리 까나 미게 사자도리 두 우글란 나코 사바도 다는 스모 차바 고도도리 스모 차바 고고텔라 고데 마토 고데 중고 고텔라 체다 고보조 두차가라 안초페로 리차타르바 나코페리 텐두 버보 두 마보페리 노샤 모차 탐게디리 모섬 제미텔라 메라 우두 체다 고보 에따오리 우두 체다 고보 도자텔라 딜탄 몰라 만다데레 코토 야라 따데카토 코토 텔라 따데데베 텔라 신전 넘가게 따니데 게바텔라 따데데베 게바텔라 따카텔라 삼버보 체타 쵸디오리 텔라 코르카제르 따데데 타케시 텔라 따데오리 짠나코 케타마 따데요리 따텔라 무와 고코르요리 텔라데나 타사단케 따데 이도리 고제토데나 따데오리 따텔라 너르 차데오리 타네네 두제제르보 뽀뽀텔라 토네나 아슈 두제제르보 에네 이도리

야 조무가로 안가솔라 마테레나야 총어무 온강아라란 덴주치야 테마지에가 다하나 아우메야 탄제대에가 나미에 담필라야 다체도

미야 코나 나베 도르체치 마골란 드바미 산네 론족 따베테르 조션 요바캅토 까체챔 데마 장타티케 응다모탈라 마르탁서라 조센 다모타 파촌베 까테나 제지 참바티케 렌젠 조르그르 상케 요바캅토 렌젠 조르신 요베 까테나 다른 조르신 요베 까토 수보살라 송자런타 빠예페케 간토라르 파켄 요베 까타 빠모 예페케 판로탈란 다메 쳔보 다셰곤 참머보케 자나치 바다르진 강고나라케 차춥저르 월레텐 잠초 데네코 따토나레 간조 다시 요바카트 뽀뽀뽀로 탐지 된다미 쳔보 다시고 차 탐지도 한국 나라 치 요바카 쳅쳅으로 다베틴 제도 고산바란네 다른 토세미 쪽들이 다 따만 뒤소니 늑단남의 담벨라 세상와 사수 마시나 테레포비 심카조 셀렌디타 담라다 다주수 히나 켄족바 조제리 세사주 히나 켄자마 조제리 담지수 히나 켄바 조제리 초냠라 톰나 라마 조제리 다른디수 인사셔 요바카트 너바카로라 저켄 요바카트 나랑가 요르케 사찰라 쇼송오 대결켄 요바카트 렌카르레마 Sambala, Yemi Jaji Chambata, Pazero Naki, Gopota, Terrell Lenkerke, Chenka Yorka, Saja, Lamuda Japu, Zakin, Gurkete, Lampatuke, Chamambo, the Manala Tantisa, Tandi Bede Dunganala, Nekin Yobaka, Lama Rumbo Chanke, Janamala, Sekin Yobaka, the Chinja Luman Dabatan, Zakin Yobaka, Jaran Saji, Tugela, Gokin Yobaka, Nob Deva Janja, Hengol, and Dakagona, Lama Rumbo Chanke, Zora.

다 쳔바라 용보 고라 둔서 선자 저절화 전 정예비 용보 딘보도 파년동 진티롱예 녜사디에도 산예 타더 조절을 리서제지 반주로 보다 공필하동 문서 리주제베 노효자 모형 하외딘의 전예바리 나처 동지라 신자 종계 서보 투보 예비 대응하는 호차소 지 커버예 로시아노 3년다가 뇌진비 매장우 신자 종계 종소 몸보라 호차 제콘 여예 제콘노 호차를 제바라 제사라 여보 장네 리미토 몬소라 제제 예비 차를 녀사 더 르마동 차를 수바 미베 네디아 터제 터네 몬소자 좋아라 더디아 장예바리 다다 종용자 호차를 제콘 dāngchā tēngchī yāpā tōng. Chūlō nīntō nyāngā lō ngā chū dzōng kī ngō chālā ndēchā mō sāngchā tōng chā ngā chī ngā dēng sāngchā bā rī. Lī chā ngā chū ngō chālā tēkōng kā mō kī tīkā tūkō chōng tā tōng chā tōng dē chū yī jā chī rā tōng nē mō chū chē xā chālā gōng sāng kū chī tīmbō yā wā chā jīn bā rī. Nī xē kōng jā sē chū chū kōng kā xī nē tōng tōng sē tīng rō jīn tā nī xiao chī rā tōng chā wā ngā chū ngā wā chāng kī xē bā bān dēng chā nē 罗阿金中阿别德格人现在东中学停留金的研究我上次每次东做你连接随着查头街卡萨族的中国楼家停留金的一个跟地休金东间巴黎罗索布扎吉托捏着表演呢就罗年东捏着罗家用所托教东给春作集中人家各级三业巴东罗索布教过罗索吉吉了以及列电部娘有村的话空门清巴东娘的 제제라 창계동 개제 휴사제에 산행과게 이제 진조동 주제로미 여기 레전딩데 주제라 주제제야 바리 자코 돈수제지 지치 선년 첫다제비 로응아진 제게 벼랑기 반주라동 지도 폐제제 준제 거지 니가 로도론베노 냠바라게나 로응아진 제게 벼랑 론절자 반주 로려라 차냐 자차응아동 처이여 바로와데 고라서보 파지 자차상동 처 단장에 도와야 바동 자린가 반조 대여 조원 된다다 대제 바리 녜도산에 가가 대공 지수 망라자 시주 마테 리데체 바동 대공 지수 망라데 대공 뉴지라 제바베 대크라 님바 지케동 로케 디지라 제바수 비체 지주바 마지 긴체치 지케동 제피 대공 케텐 제바라 대공 지수 망라 비체 지주게 바리 제제니냐 아르센젠 트럼프 콜롬비아 선제 연구대 여러 우마라 여초 자제와 난지 된발라 매대 콜롬비아 선제 틸레로이 대년 진리를 힌주를 제 무거 잡아 마지 콜롬비아의 몬조나 뭐 공란시가 전유도 문제와 자제와 매클 좀 제 바리 생각 넘어 줘 팀디 두세 산지 닌자 휴자라 달린제 되면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连线数据推送仪。
1: 세간에게 공감사 샴라 생규루 냠달이 전쇼주인 팅디 생규루 기난된 조보니
2: 삼루 살베 갸람 사바 니티치 지블레 데링 섬년타 정송 살뜨체니 중국 캐초 덴베 우지 피게기 럼부터 야부 교신 바시바 주교 권타
1: 딩쇼 샹키 윤난토 독심남의 고로
2: 한정키 냠제게 초키 급지메 총이 지메 외미타 지르나 오고로
1: 이래 먹본키 어리마기 꿰뚱먹조로 동디당 유여제 주여받다. 어리종동키 이랜파르기 인지주묘기 피림 딜라 인시 주배고르소인.
2: 샴팅디선교르키 낭듀시브리남세로나.
1: 니가 레군의 배변니츠 지접소지 시진핑키 무즈니 틴르벤조르기 띠와인. 벤조댄싱 균쟁아 콩비용화체교로 균경치바다 니바도 무즈야보니르그 시타 무제기급도

소베라 람데 제신유 땡아 중감 퉁공 콤베라 땡베 녀경 치브로 따도 멍유 도지기 간에 체기유 타지산에 티 중감 퉁제 기진다 문규를 남수 수다 체규로 꾸디 당데 갸주 중감 길레기 티 체비다 제보 투베 정시 제토로 교류유 산동 행진 신뢰 콤베 이등의 분기 각대 체유 견제 공시 각대 내고비 부장 쉰바 비신 란키 만주 중감 진단 개방대 대외 각대 도덕수 지대 GEP 따조 멍위 도대기 각대 주시 사대 주급 제범하세 냠래 응유강 와라 투몽 문진 총유 대니 연대 총결기 라다르 제배 갸주 협공기 GEP 따조 응유빈 당부대 인시 죄유 응유전 배조니 응유제 멍시 인받다 응유전이 응유전 배조르기 착자도 부인 직접 수지 시진핑기 ngŵzhen bianzhu la xiamdi shugui bada, bianzhu da jizu kongbi da, mima manzo ki gui gu gonggui. ngŵzhu piwa yin na, bianzhu pi tu bada, ngŵzhu dianbu chung na, bianzhu dianbu yung tu ji nendu na yu. Longa zhen ki cha gui junga bai guzu loro, rangye ki ngŵzhe liri gyung yuru kongbi du gyu gyung kyung tu bada, ngŵzhe tunze niri xin piusum chi zo su duwa, xiebshu gumbi rang xin niri xin chi ru du xin yu. Henan san men xia lingbao chong kye tu, 中国祖中牛肝三门下沿了牛肝起三年的个四兄的老当这的西林经牛肝协助的切别日卡给聂中起步推荐切东塌了偏不投票领保冲击的牛肝协助的那个经过吧刘平起安住四兄的牛肝给娘们的军队定十度动物的本家了土堂切就军界没把它推过长度动物明色人心点别过呢 레그 소종 치바제기 토네 본가기 섭슈 뉴바 균류가 치로동신 유바다 뷰리기 응제 섭슈로 된테 총습 쿄용네 다르게 용교로 대교 최신 유제 주유 응제 멍윤 내라 케베고네 배주 제주대 시주기 제덥 케진다 카테드미 탈루 첸제사 되다 라제 교르구기 응빈 꼈동기 최시 고르 통주로 시도 만도 다는데 심주 사르비기 멍윤 동세 중 토베 멍녀르 킬레 증중 되다 갑교를 켜고나 주었다. 신송라 갑교다. 길에 총재라 갑교를 집에 응유병 갸동다. 양자를 응유법 응아로 샤동 폐주다. 정부로 망도 당한데 군변기 응유제 파제다. 겹자 치료 동교로 람디 체바. 리가기 좁시 릉신기 응유로 세주기 요제기 기제 갸제네 레고다 정조 닝아 마루 당대 멍유도 지기만에 마루 동교로 치둔 체유. 노세비 응유제시 시장 흉발이 난키 망년 길에 증충다 총재기 댄자 교노라 마저 체바이나 외변 TV 톱라와 마세 등도 댄비 피르수 기계 커습 롱스 주초기유 망년 천재 사도 길에라 각대다 이륜 망도 동에 갑교로 외관기 이륜 톱에 정부로 치치레 파르바다 십자 수준 공시 외변 기계가 롱스 제지 기계 만에 고르치 결하 증충 톱유 지조고 이니 중국 남배 팅럽 진기 ngunse tuibe chunda shik yin la, ngunze liri gyurju da kongbe tongwe guishu ke jen shik yang yin. Longa zhen chunga ba yi guzu loro, rangye ki ngunze gyurju go yi gyunje me bada ding sabdu zhoshin yu. Tuigab te ring, zhungu ngugan shanxi xing jin, yin la ngugan ki gezam zhuibe ngunze shibshu sabdu ki zunay te nyurze gyo su tonggu to shakwa da, kile ki kenge shakwa ji, chongso lin zin ki, 저슈 범마르 때네 멍외 고르교다 외 고르교래 된 그지 최초기유 미래외공 산시시안 린통추기 천재킬레시키 중국유관 린통추 연락유관규 아그로 치숨동 사삼기 외고다 멍외 도지기 레고 조비유 공스 대노르든 직접 징리 쉬운바 왕朝이 레주 치루 침바테 안조로 외지 자당 파르자기 닌가 총도 친데 안조 외지 자당기 gyundu tila chungwe manay ki kyunggunla simchachi mekyuba chungsong si juu yu. Lodi sharchun, gyecham juuwe maza kukyu tenla kurim tenpata, chingwe chomle kuchu niga shize chane tonyum chungwa, mima shogurki nguji zata ngyomba cheba yina ji chane tenpo chungwa. Gyecham juuwe mima shogurki legu mangtu chimbe naba gyundu tuba. Mima shogur dini, nyozong jugzi te pechu chize mangtu chimba je. rangye ki ngarwe dimshu dimbe ngunze jiklam dobe teki nubaya gyunje mebara chiru roshin yu. Ngunze ni gyegab ki diwe jenzu nubye chubcha khe chenpo shigin. Ngunze gyegab dobjin zogyung gyos donggyu te longye chargu zane na tongwara gyu yu.
龙阿珍中阿别过走路。

0: 로기 급지미 총이 치미금이 빠질라이 테다 제제난유 한정기 냠제게 조기 계급하기 미만에 윤진 시디다 투몽 다르게기 제도 된배 초바라 초바라 겐코르신유 조시 시진핑기 되나외 미리기 레방직군 소배 도시 조경다 콜라시비 전국 침부 시티 냠제게 조기 쯔짐기 공된다 지균 직진제 중국 전에 초가다 렌도 로덴 규르밍아 냠제게 조기 대외 뉴버 뜸비 치바라 무튜디 갑교체데 티베 장샤로 튕기 콜라시비 주용말라 조규로 그디 동도유 냠제게 조 덴자린질 헨조기 균례 린진 계급 인백은에 중국 전에 겐지 덴디 두데 슝정기 랑초 균두 균진다 냠제게 조기 왕자라 송용 콜라시비 호조기 튜몽 키베라 송용제 제규 인시 송유 바지라이터이 중국 전에 윤진낭 총마진로다 냠제게 조기 차샤라 꾸디 동거라 타직도 쉬어봐라 세대응학주 나왔다 중국 초달 핸도 냠제게 조기 타르 침배 통매 섬둔다 믹빈리아 지송슈대 투모토 냠제게 조기 뉴바 슈크체로 동도 여지송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세송니 중국 표지부심주타 계급기 표지 최초직조라 구디동의승회총도 비징토 공소제부시 중共中央特区局委员 중央特区局局部长 李干杰 구조제过了就闹马세 松县干那又不是 李干杰以 中国표지부심주地内总理 罗十九松子 中国표지别심주了内置他 听说级别 给女点别起年改及표지别连天牌 听及内置级别 当期

0: 주류 더 당분의 집이 팔아 초니뷰 총대응원부로 아고르 통지로 계긴급 중은이 다 채화시다 사야 지진버티 뒤송래 자제주르구 탄청 중 뒤파르유 기금니뷰 냠리기 년제타 퍼슈 균퉁안원신 뉴주편준 지퉁체네 창니 출람 사르지 파르타 정진변조로 피해기에네 장도 티뉴 초규로 팔아 조용을 좀 냠리기 낭두 티웨 띵스부터 겹공 티웨 갸치와 추제 티웨 토와 지그 초스 균제메버라 피해기엔 조신 유지성도 장한회의 롭스로 지균 진진치디 미름네 미르 팔아 저둥기 튜럽기 서유신부중유 탈론이 중요 롭스의 룡구수로 인바타 티니 기급니뷰 접다기 민아르 시초바타 중규르 카초바 폭르 미부지기 특주 규지 캐진시타 미름네 미르파라 저튜 균진 치바타 미추리니기 제다 탐드 동화 니기 니베 응규르 치바지기 응외줍기 제답시시 민아라 중요 롭스 냠레 양원 다다르 피워타 유르시 촘제 톰니 초니뷰 지중 로마 치게라잠 세바타 초니뷰 냠레 롬니르기 디시타 남자 야등업줄하잠 냠도 준바라 기금니뷰 미마니 펜즈 게이 중위 조셈 체제를 피워타 슈뉴 미주리네 비리기 최고 축지 퇴부 중위 중위 롭스 롱고주스 사바르 치디 기금니뷰 롭스 겹공기 초용기 냠레 응아르웨 섭도 동화타 초니뷰 와라 지중 로마 균투 망도 동화 직중 비리 탄신된버 소중 천십 둔주로 시베 편주 지시는 진부지를 흉류 김네 기금이 비우시는 셈나 미름네 미르파라 자조긴 도시 댐부자부타 직균 진진토바 체규 인시 송도
1: 니세콩 중국탄 에르기 금이 비우소다키 미탑징 뉴기 내튼티 기진텐베 비제 나와타 미탑징 뉴티 스슝와 랭맨체규 뮤튼나유브시 민가르 중국탄 리파르키 저와 지찬의 덴복 균총총화타 중국탄 리기 첸텐베 특주기 덴링지웨 니네 사바딘키 체규 미탑징 뉴기기 급친부 니인베 중국탄 리초니부 라단티네 미탑징 뉴 피게탄 주동러 군디동화티니 계급니부 조다기 투몽문지 튼규치베 십제 춘주식인라 미탑징뉴기 미리기 시베 야튼타 게지지 초기 투몬디기르 샴디 티웨레고 슈교르 군디강 동안 식시 징뉴 포교르 경로로 총회 겹중워 중국타 에지 미탑징뉴 캡콘수 비리 탄냠레 치슈 체로 동토민티 미탑징뉴 라제 진보르타 니르주 캡데 동과 군디 동교탄 정화윤라 铁탄 뒤내 총회 니가 탄 젠로르 카데뉴딘 조보탄양 정화윤 어리게 둘른 친수르바 지싱 고기 미타브징뉴 더뷰 점린 시비정신된비 젠롱키 둔토 중국탄 어리냠레 티웨 개강치와르 교류교지 팅마 딘용유 초니가 미타브징뉴 캡콘수 투몬키 기베 망부유비 젠쥐탄 젠구이키 슴시레게네 투몬토 미타브징뉴 피게러 예쇼 윤디치구 중국탄 어리니기 냠제게 초기 초진토 초소수 미탑징류 고르키 추출러 민다구부타 기금니기 지람니기 태 균대정신기 지도탄 랭문균통체부태 초니게 캡콘케친디난 기전된배 님구치토바 세세강리체유 중국초내 어리추비계지지초탄 지도탄 퉁조르치슈 치르단디 문진지퉁계캡된배 콜러시비 미탑징류 주경 중시타 세시 천댄체교로 군대동도유 레지키 군캡동군 진체튼 중국타 리니보르 미탑징뉴 라제 심주 사비타 니르주 더구토담소기 루지소소르 랑수 조네게 카초시 규바타 게캄니기 냠뇨르 섭지정신 니젠텐규 초니부 편춘 진조 치베 멍시토 렉시 섭지타 니기니편 교와 제디 미탑르디니 리뉴 라제 피게탄 피주 캡데 동교르 경뇨르 군데 동구 어리 마성 지첸 첸제 제담 처지기 투디토 미탑징뉴 캡콘수 점링키 계급친부 니바 토락단 체네 냠레치디 라제티 미시 용러 디기 워마 준토베 겐린치 구시 땡규 촘제 락린토네 중국타 어리 미탑징뉴 냠레르 명원베도부슈 하잔치부 규바타 니기니핀 운규르 용토바 자주 강리 총유 중국의 콜라시뷰 미탑징뉴기 직다 캐비유켄 계급치슈타 콜라시뷰징뉴 지구르키 구슈 캐진식도 교리네 어리 캐레러 양신 갸치웨 총재 고급 코든체규 中国马内马瓦坦评论其为空对毕业前部了怎么用给了日卡去军队案投稿的七八坦因为达坦微软超微洛镇七组所而日存在起来给中国米特人类拉在库鲁坦这头互大切的列国那么严重切约联想错别因为达坦严重托米特人类给人类所着组内团三百人类给孟西之国推木头归这些地推来人不乐女不谈偏这对于我主年来给北村日谈是别托呢中国谈而是米特人女年来给拉子也谈从这推来这给个个多的却你个女不推别三对给闺女短途吧抗力存于米特人女力确素批话谈明日用了地给准途别给年前就提呢中国谈而是给个你比米特人女开口难去推木给给边持续行日而且我给中国球坛年头月底另外了兄弟坛真醉了脱单年来七八届前年米特人女提中国坛而且年来给客观三百坛明日也吞用为给人三百多给我的切脱老当这一年我来自度点别人女中国的三对切割日故其心于不知
0: 你家的从端部生育人政策别中央边界的从端全民给同民重置国的给三国别提话的联军与不是三国别西给今天我别次也就比你中国谈二的几个民币做大话的先做难年中央边界的从端错过了既用年托你们谈给增点别重置特别挑战难月从端部边界的从端全民给重置国的给内族提为毛我只能只敢是提不了真特别中国谈二的几个民币做大笔金图先做难的边界的从端给内端来取得了定色难年几个民币边界的从端只为批给了卡叫二位三端谈特别给七端那有几种不谈真特别今天我别次也教诉你中央边界的从端错别落库的也了边界的从端给全面起的几个民币做大先做难给了边界的从端开工给彻底解决全民起人叫你别做大给听母人自己开心做这度切的偏做真教堂写的娘们娘们你别借给咋顿军用钱呢叫你给土库的七百边叫了从顿给那天他教堂我祝娘们俺来家己土吧他拉萨姆南大堂定色吧给咱点不借给别的堂全民切与不行提起叫你别从这个几百南顿过了全民差最不切不了给咱点别听母人自己从有几松多真作别特动明儿的乔尼比边角的从端贴不供的特别同名重置作尼相似给乔卡谢团的参与不的天下近年乔尼比推给全民的重置母体团结也不切不马斯这月国债规制体给人点比推母文件穷于你呢从端连接连做他马就连接连做足把的乔尼嘎的母体穷年从端马就贴不供的贴乔尼比土库的七边那段的吹度的契约乔尼比从端连接连做与这月团结给家这强样动物所给那段了吹度的切的细菌这从硬币乔尼比土库的七边团结给家这强样动物的杂段托的每段穷源宋年乔尼比新的团结卡机给国家民币改革团创办了修图给那段套住七八米样的套住七八的偶尔人性国内工地单元而且呢各居团结他区团结人归爱刚压了他破局雄中而的进牌山东给切立清晨美比亏电给七八所中国桥年有人土库的七八那天他就的滚地户大东局他中国桥年家狼西只会透过他我的卡西给恰恰中国的东王所而且给土库的七八那天他就了滚地户大东局也不是新年开工业前的团结的价值平均强样动力所的规制七八月新年团结所处于开工业绩比乔尼给从端的工地动画的每天成员我们中国二零年能住牛娃团提醒二零乔给能住国际出国的团路来其中中国的扩展建立七八所的贴只有规制七的只有开工业年来的每天的工地动画乔尼给每天成员的送不是真特别中央边角的从端全面了给咱点别出门这套把铁套年叫你比偏尊真教他咱娘们一片给您都军用切不谈给这些的他娘们列举那天他就起别特别是你头把这些图片明儿的叫你比俺的心只有出门这给是不是全面起行于 全日本编织总团筹备，几个日本总代给电机单位推木文件给开交协商，从这看叫电机团推木托全局业务前提，控制前面中外编织总团严厉谈，怎么能给编织了电机人心谈电表人心体外嘛话凝聚人心松动。
1: 在国内七六面端开出笼，八字起立月人的路，改成杨志六千起苏州宁北盘坎所，铁铺当心。年前八字起中国别的地内铁，别的给车型突围落着地了，我们所国强计划是。前国西松，中国的卡人内领的他，决定作为前置，别落杨志杰给其我摩托边内。 别的偏村一个塘，开往偏村村镇，提醒妇女别离所了，关的东家也不是。六月人的落入，加对中国积极巡测把田明启起子中个，中国别的地内铁，中巴人内别离个，村亲得不了个，人话越级说不是。六月人的落，改成杨志六千起路基，没得六年熬夜。 拉丁米林塔，中国这话题变作村屯塔蒙西这个族群去，伢们来困难村镇贴个明白，人类了点呢，三西塔，日常人们，说侬所讲这个蒙西体外点头当关系算不着，干么体托呢？中国塔拉丁米林话的去这话，你是来嘛的吧？卡斯也托着心有不得。
2: 对我们，有人肉体之外呢，欺骗其之外怎么办？体外识别外的欺骗村三线塔，骗村二外的这罗些人吧，村都不有不是。村前天呢，确定呢，其中区别彻底性命了。欺骗可能认为村民桌子是革命，提个人都用看村新南了，骗村杨泽塔，深山江内提个人创业部可瓦连蛋人心团不谈，拉上村民给一起。 军前面把徒步也不是，你懂下面你说怎个来当啊吧？中国滩拉丁米林去推门这些领地各级别，保障日本村都毕竟都错不谈。全日本拉丁镇内团结团，别给西边西的，忙心接给都过千步啊，拉连打过出去。罗继仁以前南国被推门给文军滩，对不贴的西边滩，推门给南边的口信右边。 中国滩拉丁米林区，伢们来军前面把丁色滩点地多着新月。格不是呗？中国滩拉丁米林区西边领地滩，区段错别领地，别给领地接安吉索尼罗滩。中国日子错不滩，人类过了个阶段，老年推进滩，老年生活节拉丁米林区给克忙不了个天。三年提个中国策立西区罗是，中国桥给巴兹尔滩、阿根廷、奇里。 譬如，我国所结合了推荐国民国别戏剧、村店啊，拉点钱。中国滩拉丁米林区可能军前面把馒头请不谈，明年中午人心馒头签约。拉丁米林区许多体外忙活，给一谈中国的新旧计划错约了。中国话体外忙活，拉丁米林托具体拉丁米林了，舆论几个月不是。 铁蛋切记，拉丁米林区人类给西格亚俺穷农民被用车托呢，中国立地出给点了，对我说那不是了，可是又不是。拉丁米林区古泽塔三路坦卓新街，中国四十七米托土木基文字俺为馒头着新月，落地大南拉丁米林区四十七米的高个，更多前边用措施俺为用个月，我们去中国滩拉丁米林玩去，俺们来过林个。 三千塔，第二卡，出个，加拉姆杰给国忙起瓦林个月，我应该他家罗康塔，对卡尔康，别从康，记错这位来的，说侬村军电器错接偏村去松年康山通个月，且只当托南为全日本人归去，中国滩拉丁米林瓦里去这位体外定设备中国对新个不是。
0: 拉丁米林区许多村一个老爹呢，中国西多天安七不谈，中国萝卜布拉丁米林区总部布应州西北，江大成为甘肃前某西多前的，中国滩拉丁米林瓦里区日隆周围状态体外三点土中央也不是。你晓得，俺们这一座主题坛新立增组团，咱们林主力吃过书，俺们这一座区别特别是连做记忆，俺们这三张片呢。 苏丹给米奇切冻骨筋，我就怎么了？昨日店家那边那组拆迁车又不谈，大娃出不了。昨日准备推进拆瓦谈，切记那组提俺们为基督徒主义日子点多，开的东都俺们为咱查都松菜。苏丹给大富儿抢么谈？大富儿老妈。 카르코벤 로마지 나데숨 기서규 줍시잠라 모기 튕규 윤바시 니도 니사숨 르다와 시비 체이쥬엔은 니 수단마의 초타 로규르봉디 와라 기에서 카도모로 차구의 동토중니 먹주기 매지 서규 신도 협유바시 콜레시비 동토의 토구르 치비 차구의 동토 체유탄 튕긴기 청신 즈기 남장기 청신의 문바라 수단토 로숨라잠 균두가 차구의 동토 튕니 용타리야 미칭하다 고동잠 기람도 쇼류바시 론디시르즈 동도초 칸니 미미넘주다니 잡구 양양 체부다 체부지 촘르타 추고되 말라 면주 직시 속이 지구라 도르균다유 미미넘주 잡구 체버티 수단기 망조 치매도 송위 규진 조르 규르규 냠지게 존조 미톱다 레드윈기 토림 체드윈 튼주 추이 동지 체버의 신나 다와 탐분의 시비 바라 Mimi nam jun jab gu chine, gilam tu tang wei mang tso gi, dong tu tuen ne gilam tu shor wei mang tso jimbor gi gaji gyaju yin sin yu ba shin. Gyun tu dong tu le su dan gi mang jun ji gui le dor gyun cep jin po ba ta, gyayong gi mi chi gu gi zam, nga hong na ne me yu gyar tu kyu wa ta, men ju ji gui gaji sip ju zam gyun din da ra kor gyu chi tep chine, gyuk shi so rim ne yang yang tun shin yu. 냠디게조기디시 잡리트텐전주기지게블린진탄데사이 냠디게조 미추린루 레드윈기 겐구르 총지 쉔바타 자자 로급 튠주르바 지조 플라이처이 소단기 제류 체가잠 추구서규기 코르르 딘구이 기급티 모딥 튜지조 찬일 유비관기 제류 코르 응고르갸 삼야나 민당웨 네즈 튜니 소단기 조리 냠니 응아르웨 자 차도 주규 리지 쉔도 냠디게조기 청시르 시나 니도니 서주르 다와 시비 바라 소단기 니도니 서주르 미추르니게 고요고타 카데쪽비 체시 남자네 갸지 니슈 잠라마도 멍위기 갸벼르 토메비시 냠디게조 사르베 차르괴슈 이 용자 체비 니슈 랭문 바라 균투 동투레 소단기 벤조르 냠구도 손네 로숨줄하잠 치르슈 티브데부르 큐르유친 Kedi, dungtu, nidong sumju lo par gyuntu chichi, uibu uigyan gyaji chukju le gyesi bata, shukin tebi minboro, chingadong niki sin yunbashi. Nyamdi gyeso gi, cho ka ni, zhengzingi chaju, bezam jo bata, mangcho da mangju jigui sungyong chiba, michu pargyamgi dencha ta yungyuru, shardong jilin genin chiba, rogyur chishu chirdongwa chichi ni, tuibab ngarwe dukdu minruwa chigubi mbigu shundu.
1: 一零年九日起，记者妮妮被委内崔达纳，霍姆茨出库去出自下坠机，超突日需满了，全用的国企月不谈。过了西部出大谈出兵去，就做艺术作品去团成坑中了下坠艺术气球个月不是。在妮妮，一零伊斯兰三级松马空多搓马去，第一次被出做艺术作品去，全出自艺术作品了，这月朝鲜突击三级松马去团球七八马赛。 电价建林切别内催我，霍姆茨出库具图月季写多。在年年，二里中央某只看起，二里措马起林肯当前起某主阿妈二日给错了个性月八马赛，二里一人了命别，蹉跎高动恰久了某天给表切个银西写月，二里中央某只看起，这月高动起特拉达托表了建林恰起，二里马起从来出自人家的女生意，除了狗头就月不谈。 明儿二里马去二新为啥子归途，细菌气味，麦团规制缩下去的。一人了，明白麦团他蹉跎吃醉了，该表吃个银细些，是不是？是个林个，控制了才年准数看密码，给做了他做个银。李三金困难看点不吃了，是。第三年，其他人给社交订阅。巴西港给这年安大的视频呢，就是团员他，是不是给车站三不通突变，落地不能坐。
3: 节目对战吧，擦糖二级名场军备呢，对他们也偏得越深。
1: 대단히 기란키 시어보어도요.
3: 시에라 집에 지리야 공부자 뼈비니나 치진 로지 용토그지.
0: 내가 두드잠바 깡고르 시험비나 류중 용외 마세 턴도야 랑고른 가비니즈레 유토그르다.
1: 대단히 기란키 차나유.
0: 케니 이와치나 퉁구양갸르 피쥐동토.
4: 기구체제 롱주양스체나 대탄러 편도 첨부여시.
1: 대탄니 뒤탄 남부군도 도낭차구비 차와시인.
0: 류중의 강람 원장기 준신기에 디구기 코리오 나를레 야도 주지.
1: 대탄기 중국 안주 창매 냠토 송경치.
5: 베이종 롱친 년친 리콩 관계 롱친이 중앙 롱친 년친 시첩 리콩자 베개 리친 유동시에차라.
6: 中龙庆年轻来空，唐给龙庆者西北人一起被年轻，西北人也
7: 满足年轻。
8: 今年那么多六种植物种园的，观看说前两期达到年过初变年轻点了，被中龙庆年轻来空，唐给龙庆者西北人一起被年轻的人。德伦格西比兰学习的村农西比主播多西比中医西比中单期南西林轻松在这西月向来西提农的年数
9: 西比主播
10: 西比主播
8: 今天那么多罗冲主播中文月的德人格西比主播西比南森林青农罗素图纽约的这一节格切磋过的这回进行纽约的罗战者卡多罗战者才对帕马月的个纽约的啦罗素帕奇恩的节日你跟个看女啊现在嘛一黄色也没买两个人啊都用了别准时怎么嘛这啊那说吧一起我给爸妈有个三弄弄啦但提个都用了这样没把大伯多难得通勤没给你但这里个能把路数写单得但这了多么特别个都是这有性格做起来的这个叔叔个路数写单门扎完到了哦，拉布多阿里达布加开了村呢，牛儿的大路子，你就看哪一呢？我就按这一行个，怎么这一双？怎么西木马做？新村里些怎么杨妈妈是这做？他这一行个，他可给个啰嗦个，牛儿个先看了多难进步，一个黑里的怎么个能把电话呢？牛儿的

0: 집에 종단 쉬지도 쳐놓으라 막 치기라 모두 댄지엔도 로즈 조토가 종통통마제 쉬지긴 칭엄마 칭엄마 롬바젤라 파마닌카 메스토가 뉴 다조지유시 또롬바드가 친총 슈보인토가 마제가 뉴다 다조지드가 자와나 샤차닌지에와나 더커스치노라 소로시시 지지야 치스창류 뉴다조드 로즈이지시 다조드 포사창류 남아리와나 친총제유리시시 데니니 부다조드 나이나 로즈인존 허시 담보 롱고하가 소차여드가 고충디니 다파마메토가 다조리 하고와나 코도 냠부 쯔무질레마치 다런 남주 로즈드가 로디와나 롱고하라 제차디 난카가샤도 사카가 르다유에치가 콜라 로이로이효시 고쇼바 로야디디도 고모 로푸돈디 여다치가 로이로이효시 제디 다초루즈드 고동가자모효시 나이나 나도 사니 카제타바다보가 고동와나 도소자여드가 콜라 자치드 나미드 야디효시 Tendeyendu rinsin sochatijiga dachow luzida sunu siwa na kudu senta rindu sisi. Tendeyini ku hiyabu meli gerungo na luisisi. Nimaji dachow luzida ga loyo da zada na ga zachunzong sa jela ya jewa na dako nimaju sa ga satubo ma jega du qingbo ma jie hala shini xiana di de si nan ka ya dan de du nan no la jin long gu zai yang me ba mo ting ting yin si ho de na xi su shini yi wan na ron nong ga zhuo du gong qu ya lin wan na zhuo ka gu ren zhi yo du si no la a ta de ren ge na ngo ma mo ting ting zhe de ge 这么蒙古托个月月美龙街道几百日的个德人个班中的呢我妈吉利扎木街日的个他做个他这里兄个出去日木街道日木个这样呢三个东地的西不三个东东东的马人们是他日木马个日木马街个家里多行今年点别个确定街 야 파운 힘그레이시 엄마 나가 최대인지 제일 많요 지원은 다조로즈다 차농 지암으론시 그거도 로요들라 부자님과 카야마 이원은 최대인다 천재인지 다 지원은 다 녀이조시 닌저야 전세 지라 저친부마드가 저제라 렛시 리디 다저 로즈 만자 희원나 카도 맥지원나 유런제라 그스 이 마터시 준신의 치리스나 최딘더라 공바 유리 마치 공바 공가 조치모마다 가와나 코가 늘라레시 아카카 마이 더 최딘체이 더 못더딘진지인시 mato-din-zin-da-ga.
1: Di-ho-chok, anna-o-an-no, chui-zang-li,
0: zi-si-si. Da-chok-lu-zi-da, jia-wan-na, nan-da-si-si-k,
1: Tata nga la yubu je guishinga da dara nizong chonga ka yubu shi a
0: zisi si Tata lozi da min zoli ka ba ka yu Mato din chin ka Tata lozi la hinzong je jiwa na ko chuli nga si

0: 도지여 다다 링긴 시용 제자차 고주 리주 신송 시송바시 참미 장콩 조아당 신조바수 시바마지 대여 다가 차제거 제치를 띠니 삼베토서를 추진동 시카비 내출 타주 시여바시 로저당 향신 호장 리여 나가지종 카자 동부 난장지 겐코와 장미지 로시장니 아노도 사용원소 친리지발 용화인 신조서를 추당 로구동시대 주구시토 로쇼지 추텐산니당 춘진안수여바디다기 시리니히이설 추동퇴주여바시 日进你带队, 我将协康南令协, 美元多恰瓦当, 杨龙藏布嘎藏杰德协当扎瓦尔, 第五所大伯的九星月, 南尼德比, 新日卡杰拉, 美多协卡切尼, 南令金最近都就有八十, 南尼德比, 准星当, 大东拉索巴, 德达大雄也不雄威, 强牛托子米, 西东阿加以色尔, 西多杰班班尼月, 新州南区立即区门民南区必须起笔三百多岁新州就地位亲身党团了李学江七七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八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ལས
1: ལས ལས
0: ཁྱི
2: ལོ་དེ་ན་ལ་རང་ཉིད་གཅུ་ཙི་ལུ་ཙི་གི་སེམས་ཅན་ཐོབ་ཤོ་བ་ཐན་ཙ་ཆ་ཙ་ཐ་ད་ལ་ཙི་ཏ་བ་ལོ་རིན་ལ་ལོ་རིན་མན་ད་ཡ་ཤིང་ཡ་སེན་ཅན་ནི་ངོ་ཅང་གི་ཐན་དེ་ཤིང་ཡ་གུ་ཐན་དེ་ཤེ་དེ་ཟམ་བ་སེམས་ན་མི་སེ་གི་གཅུ་ཆ་མོ་ཤོ་བ་ཅི་དུ་ལ་ན་ག་ཅི་ཙུང་ཁ་ཤ་ཤང་ཇམ་མི་ཅུང་ཅུ་དང་ཅུ་བི་ཤུ་ཅི་ཅ་ 판니 토르인 베미시기 펜데침 중수
0: 로저당 향정 모장 리게 나가지 동뷰 공동바 노부던저지 뒤정당보르 신무 체지 도미자당 손주대바르 최망오고 동효니당 추초 둔동희자 동유바당 뒤정님바르 신무 지도님장 대주인바르 망오고 추초 고동하장 동주지 Tujun Tangbu, Lijer, Jun Tang, Chungchir, Zun Chi, Rinpa Sunchi, Jinlin Toyo Batang, Tujun Ninbi, Lijer, Jiu Zhizhu Yubi, Ngan Chu, Jin Tui Da Xiong Liga Yabu Bidi, Xinzhou Nan Sui Junji Satin Tang, Mangzu La Pinpa Tuhyo Chir Dungju Yin Xi Sungpa Shi.
3: Rongchong Jongja, Ruzhe Zubi, Nidu Ninja Chungchir Cha Zun Tong Che, Loda Chi Sa, Pe Xiwi Jinro Tong Ne, Lo Dengcha Tenga Koi Wi, Chi Dian Ruzhe Zhe Yen, Lere Kauke, Jolan Saba, Tincha Jeta Dhani, Jachi Renlo Cha Loso Tung, Trungha Mare Chitin Tsubi, Nishi Tinzo Tzajir Kinti Tung Yabari. Shangla Tiyi Kwa Cha Sanja Siro Nung. Jeta Ngabi Tsi Nyinga Nyane Zang, Rongchong Jongcha Rude Tsubi Kwame Nyintra Zongchir Chi Zong Tung Che. Lota Chi Sa Che Di, Jachi Lezi Lezo Tung, Mare Kauke Mungzu. Loma Su La Tsu Ni, Bia Xiwe Jindro Tung Ni, Lo Dengcha Tenga Kowara Trin So Tung, 丁丁学习吧接点做了这笔起点住着了你也接吧了荣中中家住着出边空嘛永海来记罗等着点案呢罗米来记罗居图没也早些言罗等着点案也人给中着点罗米来记就住边界罗居图上级没接吧些言罗居图点过来中国共产党民呢就住人老家别种沙巴用没些巴拉热这些业绩上巴拉
4: Rongchong Jongja Rude Tsubi Kongma Zhuyang Jianji, Luo Dengche Tiengawa Ji

초반암바 다다송아 진양드니비 루지 로즈 잠보 히바데 셴바보 요종자 창도라 요비 도지라 플레지 샹지르지 란차가 파요 시바데 창도 자예 존이 인비 셴바보 히레바디자 사쇼 간서 요비 롱치 신주 탄지 땅 라사라 요비 아용 체도가 너무 초마라 푸니 겐바 거치 덴바당 용바 로레 자위 문디시지 인시 다 이디냐데 제니고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싱카 노르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향이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나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기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는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 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토미 배운 게시리 텐제 송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창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비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텐디게 마히베게 가슬라 아 히당라부터 간리진 세디라 아 조데 아 아니 신주바가 자와 아 쿠란 아 토노 만조지들이 아니 데라 아니 제바가 나니 이양지 저기 도제긴 제비 리히 준비 안 보었어야 돼 아 당가서 제바 마모고 여바가 나니 하장 고데와지 아 니데와지 세란 전데와지 마셉 처리는 하자기 님보 놀자바지 예바 인자 아니 제왕근 잡아대다 자원 님보디 아니 여니 안로지들이 아니 지랑간소 당주 집이가세요 자위 찬이 당주 그 자와대다 아니 양지 집이 도지 속은 제비 아 아니 간이서의 메모니도 아니 여니 로지들이 어때인데라 아 제태대 자와당 아 제왕님들 아니 여와다 되게 토라 아 아니 당 아시건 간소 기밤 남진 제비가 다 선당 잡아 하장 거 마보 열어와 대인들다 년치 그 기반 남진 제비가 아니 선집인 잡아다 히즈 아 나소가다 대상은 나소 기반 마보 열어고 대소기 아 짱야비 그 된제 그 아 다 선다지 거는 나소 아 이거 마보 열어고 대소가 나니 아 아니 아 가르세 그러고 아 릭샤 대소 대소가 나니 이 카살 와 아 대소가 나는 나소 도스 지쳐들 고대와 된지 마보 지어 봐라 요 대소 소마데 쓸 레니 아니 리샤티소 카공그 존다고 시니 이네마 아 시제데데 대게 나는 조지데 챙이세데라 다 년치제 선다게 용티소고 나니 나도 빼지 마보지 게용거라 다 선다게 용티소 용발라 저위 찬닝 나도 빼지 그 돈을 로지데니 찬디요 빼지 그 돈을 로정 시제데니 찬디요 대데 다 년치제 용티소고 나게 빼지 망치와지데 다 디게 디게 먹 아니 산로동다데 디게 디지 먹은 디힌즈나다 탐바 디게 디지 먹은 초아 디게 디지 아니 쇼수그 자동 대소 단 텀비고니 아 베지게 봐 장장 차디요 디엔들다 딘상 맞아 디레 얘기 짜지 봐 차디요 와 디엔들다 연가 화벌데 치리잖아 맞아 그 지레바 그 사치 그 옌이 대소 그 아니 아 지 곧 대학에 치들 아 다 팅데 그 치직 가서라 딘상 그 먹이 싸노 동다 딘상 그 맞아 그 쇼수그 자종다 딘상 그 맞아 그 초아다 카타 녀와다 아 먹이 당리 대와다 고디 된제 그 아니 베지 가마만지 그 토니 아니 용된데라 봐 니신이 되셔야죠 근데 저래서나 딘데 그 치탭지 아니 지신 아버지 딘데지 아니 손세 딘 치비긴 친 희에 그 뒤세대 간리진 있으리라 손세리라 아니 까마 섬지 장여 버리 딘데르다 손세 그 까마 섬지 때 자위 차니 아니 담보도 치르잖아 또 담보로 딱 까마 아니 옛날 하시지도 나나 제 선비가 아 난데 대소보다 님보다 내가 대소 소만한 거라서 샤종을 좋아하고 지다 시대다 대라 샤도샤지 대단년들 내가 혼세게 줄어 나서 사이샤지 그 드라마 뭐지 개개요 대면 대소 걸라 아 아니 사이샤지 선대샤지 어 된지 지 자게 봐 아니 대찬라 바도 까마 얘기 하지게 너나 아 아니 가버지다 용네 어 따사바 오 대전바이기는마 아 체제된지지 줄라다 까마 쓰이게스지게 나라 아 아니 갑 되게다 아 손세 되게 나네 어 조대서 소마데 저 쇼동조지지다 대단년들다 아 손티 되게 난게 내가 대서 소마데 가서 산기게 어 조한게 어디 된지지 샤디오리 어디인들 다 치치게 디세게 까마 쓰지데 가서 고샤시에다 나보데 어디 된지지
1: Tata che ji senpa de na pyo gyon lung chi nyin chi li khon khang ge son da lo chi lin chi ji hian la min ti ngan ju lin chi sen ji ro ga su hyo
0: a ane din chang la da he ji chi che re se di lo a tin di ge ane da te ge ma song ji chi dang ge zong ra bo di yin ba yin na zo de be ji da te ri bi ge mang ye ge nam ya de su de 장례시지지당 대단 냠들러 저희 찬이 아주 뒤전지 얘기가 라네라 아 아니 미미 아 뒤전지 얘기가 라네 거 놓나 다틱 아 가르서 그러다 비시 돈다 돼서 소마라 도스지 팬토 받대 미도 조종이 다틱 샹세기 찬이 해나야 아니 토면 바슨 토몽기 아주 곧 대와 니 대와 어 된지지 그 돈이 마 아 휴지지 마도 시당은 가서 베지 다티 나야들 하장 그 자친 못 인세보 양길 하바다 다 자득 루당 스득 루라

대온디 강아디기 타운디 롱롱 소소가다 강아디기 세인인도구디 대뉴욕 창롱티라 펜토 침보제 여행가 근데인도 지나요다가 도용 게말라 도나이엘이 마치 따라 뉴욕에라 쯤오제지라 도나이지나 낙제나 펜통자 여행가 지난해봐도 로전 주보 주무여다 다른 거 시비 주보 힘에 나슬린 친노라 나 로소토 뉴욕 어 쯤오제지다 가친보 예로고다 제시링인

0: 路中出不这么远的千南家的大年新比林青天呢北中龙青年青里空康杰龙青家西比林一起比林青地时我是想转移下了门天我是林青年入
1: 시비중담
2: 시비중담
0: 러전저보저모야다 드랑가 시비중담 쉬지도 쳐놓으라 막치기라 무뚜딘지엔도 로즈저토가 종통통마제 쉬지긴 칭엄마 칭엄마 롬바젤라 파마닌카 메스토가 뉴 다조지유시 또 롬바드가 친촌 슈보인토가 마제가 뉴다 다조지드가 자와나 샤차닌지에와나 더커스치노라 소로시시 지지야 치스차운류 뉴 다조드 로즈이지시 다조드 포사차운류 남아리와나 친손제 윌리시시 데니니 부다저다 나이나 로지인존 허시 담보 롱고하가 소차여드가 고충디니 다파마메토가 다저지 하코와나 코도 냠부 쯔무지리마치 다른 남주 로지드가 로디와나 롱고하라 제차두 난카가샤도 사카가 르다유에체가 콜라 로이로이효시 쿠쇼바 로야디디도 고무 로푸도운디 여다치가 로이로이효시 제디 다초루즈드 그동가자모유시 나이나 나도 사니 카지토바다보가 그동원은 또 소차유에드가 콜라 자치드 낭미도 야디효시 Tendeyendu rinsin sochatijiga dachau luzida sunu siwa na kudu senta rindu sisi. Tendeyini kuhyabu meli gerungo na luisisi. Nimaji dachau luzida ga loyo da zadanaga zachunzong sa

비완 나 다졸로즈달라 군지 파군가기 시송지시 다졸로즈드가 나가 노원더 펜텐즈 제가 파고 동차카히 세용 동원이 드레이사나 가리 르르니르 세완나 쳇펜리 지시시 무토 덴진다 힌자 나와도 콕시노라 만도마 시모츠모요상가 단데 네 타히지 유아나 메리 마이나 니마지 나 코가 사만준상가 진시 테니니 모토덴진테가 다졸로즈라 코라 아나 효도 저그게자데 길로니에나 쳬라 동안이 점모요상가 더가시 저거 동안이 나이치나 나 저거 요보 이초 언니다 성에 흉 거지 다 말아 다 농만 그 카카 나라 연자나 언니 치신 너 더 흉 거 다 치시시 다저 로즈 더 가나 모토 딘싱 거 개차 힘 맞아 하니 조마 체모 맞다 그 예가 하라 대차리시 더 시 모토 딘싱 거 조마 거 연다 더 테모 거 판니와나 그거 야 예차 뒤 동드시 다저 로즈 득득 칼란동도 뒤 용튼 제가 반응 인수 요원은 가서 참이 던졌시 주부 천천여다 남준 초안노라 당목이 롱수수그 코요라 주 육귀리마치 다로 진라 무야무마치 신토리 육시 마치 다로 롱롱수수라 다 롱롱수수그 무야무마치 신토리 육시 rōrōng sōsō gā chīchē dāng dāng bār xī kēpō mē lē tō tā gōlōng ngēng bō jāng nā lō rī bā gōr sā nō nā tā mā jōng gō kōn mā tā rōrōng sōsō rī nā rī tā ngō lā hī tō gā rōng tā nōng gā gō rōng dōng rōng nō mā gā tā chō lō zā tā tā bā tā yīn lā sū nō jīn bā lī tōng chīchē rō tā mā rī tāng rī yīn tū nām chū nī ngō gā chua nō lā mā dēng bā dēng tō jē yī gā rā gō

다다 체지 센시미린 첸데네 베주무만 군체롱 체리콩 강케롱 체지 슈드 레젤린친 세주라시 반드시 잔데 셴유니 셴바부 린지라 닌데 뒤토 난츠린친 신주 마지비 팅고 시주단 체지 신주린지라 닌데 뒤디 신시용이 제시미

0: 吧。唐行强上手术有吧，手干那茶一三一节了，有点上马上轮到了，我呢怕生龙家不个，点个先不杀下的，他那了咱们内有边界干不了上，不说真安边界扩大了，大瓦锅汤小马水也给扒了，内边疆的羊肉偷偷来边给进口了，来家毛囊送边给点滴给离过了肉边，我唐家动作给李龙先跑得了，狼心车着到边给毛囊了到行街过呢，可能街头公司工地心里痛的，干不死吧他，没有了共同面对了，怕边界干不了上的，没有。ke kolan tumbe je kan ko ame mutu konda pan mala ni ni ki tapa me kolan ko li ka tapa sambo yuten di sambo tala nze chingon ta tane payap singon jar bola reja ten ban zibi ki kin ko tala pan tu pa la sing ka karbo ke yusum ke o mar sing tung kan da bien tin to gar sing de la pa la ta be ka mala mi yum se mo tan de ka kan dan lu sen da be ke tung to si pa ngar che dan zum be so gar sing gan zum tang sa yi la to ba tu tin sin pa ma yi da ma gu tu jian ro kun je gan sa de che la tin sin a me pa la mi ba mi ta na la ke je pa yap chung pin na ko so ji ke sam bo ka mala ma bo yon de cha ba mi be ta pe che ra la to be ke yon de cha ba ta ne ne sing go de ten ne
1: 我以前也能，反正拍美食的，老家的家族的，东北的彭州、满洲、中州的，你到东北去认识些人。他第一年呢，他上街去种地，满洲到底种了，还有人给他有当，工人人给收地，地里去吃药。他认识个也就这样开始认识说，他在我那吃些什么肉种、腊肉给吃多，他上街去种地了，准备人给穷穷娘啊给解包是，先说地里去吃药。他上街去种地，他就膨胀十年了，浙江给长地了到底种了，他上街去种皮皮给全部断。提起东站大街是么人个样嘞？提人的穷穷娘啊，给全部认识，听见这些个。你呢？开始这边种田呢，那有几座给他这个支持的，马顿给龙路费，边州给支持的，这些芒水塘、培地，他种植韭菜，可给多了新旧区别说明，这些人当地还讲给全部有。提人都怎么开始这边种地？人当地现在更多的种认识这些的。去年才说伊那价格给马哈巴拉年多久的，那什么年多久的？这些。但这些那个穷穷人啊，同志有一多了困难，他得偏见着也要嘛，贫穷处处着也要嘛。广州中国忙不地界地的种，同志些用的什么？特色这边种地，他种了贫穷村七座七座是种不要的，那膨胀地也起码起码都种要的。地人对地，他就特色这边种地呀，人单清不记着。
0: 다 동커론사 차차른 보셔지게 만남 송어선 부만다 터터블라 퍼차 때커르게 해보다 타네 지케랑마좀 랑크 뿅규에 타네 퍼세케 지드 차오랑다 똑남 티베컨 로동케 토마사 윤데 때베게 간 땡디 타잔 데베케 리벤다 토베케 티유라 세파 토지 셴부만다 몰람 따킹게 고네 주신드나 빠타타 메율라 우솜니 코킹게 고네 하오바 카르보테게 몰람 셴보 따킹게 고네 하나야 카르보테게 신디 토지 카트르바 파톨로 돈베케 가송 토토케 룽팅 따킹게 고네 다제케 빵타타 하토노야 카르보케 투바타 메율라 콘통네 로동 타쿠게 틀린다 잠네 콘데 체베케 땡딘데 고 셴보타 숭베게 간 동시 이런 거 못 견딘다. 실로카르 와빠나 송간이 몰라. 퍽거야 칸나 생겐제. 생거몰루라 이리지. 파르텐데 나라 저창아. 딱르차신라. 눈좀죽기. 너 점심 뭐 못 등람라. 숫자 삽중나 셀효중. 냐 셀효제라 셀메기. 마로메 유르베 킹콜라. 행마타 여란 저죽미. 마초베 대수 로럭노. 영로그 고지케 타라지 수이 둥다 카르보케 킹코테 니냐지 좀예케 다바타 셀 마샤 니니샤. 니니만다 봄 튼타올라. 칼맨 죽스르메케 타레지. 생님엔 통보고 우리 통다와 가르부 멤버세 자기 양고 다솜데 버타발라 메토칸 사판 자유케 코르포 그르빌라비 쳔봉한다라 랭둥상제 원에 생롱르자 쳔보게 땅페 아마자자 삼보게 빵칼라 테베 푸숭 통상 따나 메케 모조 따비케 그샤 다라 까라 당사바 제미 차라 선데 트럭부케 제송 초바 자 고라 통신게 고네 제라 화에 나야 가르바 테지게 때리 소토랑 보게 나라 다름 다바 가르보고 유디게 콜루라 남자라고 파콜로 돈바세 보고 네쇼 돈네체 파섬데게 신진라데게 듬타 듬셔 삼보고 콜루투 랑게 사람 남제게 슬랍 충디 탐제게 신진라나 스파 드베카 파센타 루텐게 네게게 은속탄다라 상진송게 뚜반잠베 양제게 톡제 담마 꾼데 마르보케 콜루 남자 소지게 시디라 게베 돌저 척품디베케 리디케 샤타타 라라샤베 타네 힐로퉁다 까르보타 빠신 초보케 샤라 리디케 라그조고스미 요바타 더저케 라키베케 눈접 따비케 총케 척품 셈보고 또블란 키베

아니 제왕근 잡아대다 아 자원이 모디 아니 여니 안도지 되리 아니 지릉한소 당주 트비가세야 자위 찬이 당주 그 자와대다 아니 양지 트비 도지 쇼근 제비 아 아니 간이서의 명운이 아니 여니 로지 되리 어 대인들 아 제태대 아 자와당 아 제왕이 되 아니 여와다 되게 토라 아 아니 당 아시근한소 기반 남진 제비 그 다 선당 잡아 하장 그 마보 열어와 대인들다 년치 그 기반 남진 제비 그 아니 선지빈 잡아다 히즈 아 안소 그 다 대상 그 안소 기반 마보 열어 대소기 아 짱야비 그 된제 그 아 다 선다지 고 안소 아 이거 마보 열어 오 대소 그 나니 아 아니 아 가르세 그러고 아 릭샤 대소 대소 그 나니 이 카살 와 아 대소 그 나는 안소 또 어디 찾으러 고대 와 된지 이 마보 지어 봐라 오 대소 소마디 쓸 레니 아니 리샤디소 카공 존다고 시니 이니마 아 시제데리 대근나네 조지데 체인세데라 다 년치제 선다게 용디소 근나니 나도 빼지 마보지 게용겨 다 선다게 용디소 용발라 저위 찬이 나도 빼지 그 돈을 로지 되니 찬디요 빼지 그 돈을 로지 시지 되니 찬디요 디데 다 년치제 용디소 근나게 빼지 마치와지데 다 디게 디기 먹어 아니 상로동다데 디게 디지 먹은 디힌즈나다 탐바 디게 디지 먹은 초아 디게 디지 아니 쇼수그 자종 대소 단 텀비고니 아 베지게 바 장장 차디요 디니들다 딘상 맞아 디레 얘기 싸지 바 차디요 와 디니들다 연가 화벌 대치리 지나 맞아 그 지레 바 그 싸지 그 옌이 대소 그 아니 아 지 고 대하게 치들 아 다 팅데 그 치지 가서라 딘상 그 먹이 싸노 동다데 딘상 그 맞아 그 쇼수기 자종다 딘상 그 맞아 그 초아다 카타 녀와다 아 먹이 당리 대와다 고디비 덴제 그 아니 베지 가마만지 그 토니 아니 용된 데라 봐 니신이 되셔죠 근데 저래서나 근데 그 치탑지 아니 지신 없지 어 된지지 아니 손세딘 치비긴 친 희에 그 뒤세데 간리진 있으리라 손세리라 아 아니 까마 섬지 자요 버리 대인들다 손세 그 까마 섬지 때 자위 차니 아니 담보도 치르잖아 또 담보를 딱 까마 아니 옛날 하지 그 나나 제 선비 그 아 난데 대소보다 님보다 내가 대소 소만한 거라서 샤종 그러고 지다 아 시대다 아 대라 샤도 샤죠 대단년들 내가 혼생이 줄어 나서 사이 샤지 그 좀

0: 소마데 나르소 산기크 어 조앙게 워데 텐지 샤디오리 워데인들 다 치치그 디세그 까마 섬지데 나르소 고샤시랑 나버데 워데 텐지
1: Tata che ji senpa de na pyo gyong lung chi nyin chi li khon khang ge son da lu chi lin chi ji hian la min ti ngan ju lin chi sen ji ro ga su hyo
0: ane tin chang la da he ji chi che re se de lo tin de ge ane da te ge ma song ji chi dang ge zong da bo de yin ba yin na zo de pe ji da te ji bi ge mang ye ge nam ya de su de 장례식이지당 대단 냠들러 저희 찬이 아주 뒤전지 얘기가 라는라 아 아니 미니 아 뒤전기 얘기가 라는 거 놓나 다틱 아 가서서 그러다 비시 돈다 돼서 소마라 도스지 팬토 받대 미도 조종이 다틱 상식이 찬이 해나야 아니 토면 바슨 토몽기 아주 곧 대와 니 대와 어 된지지 그 돈이 마 아 휴지지 마도 시당강 가서 베지 다티 나야들 하장 그 자칭 못 인서보 양길 하바다다 자득 루당 스득 루 라서바 키바 소소 소소 그 다지 그 골라 라라서도 토모 많이 받은 데서 마보지 여바래 아 대소데 남편서라 드라이 제바이 타지 라서바 된지 그 고니 가서 마 얘기 봐 이나 진이 제바보 라니라 된지 그 난데 대소도 파 타지 바지다 아 아니 사봉이 보더니 얘기나 하장 그 카본 아버지 자도 여바다 Nyingi chani, kaade tenri jiki thoni maji hiebi wangda ta na yang Ani nyengken soma la yang, ngu nyok pa jitang Nongzi te la nga rizu nye mo chwa pa jitang Dengi ke dati ke lanin ke nona Misa nga rizu penshi Deza nga rizu nju mato pa Tenri ke, ani jende ya nga rizu nju sa pari Tenri yin pa yin za Zo de chiri zang Jaki ji pa gen ta jue tang Luk su su la, pen su la Ani dhruwa la so pa Tenri ke kor de Zandi sha ji mayin pa Zo de tomo nga nga rizu 고대와지당 다트 리비 텐지스 야나 다트 리비 용세 안 된제 그더니 된다스나 내가 좀 사기 시작하고도 다 등고 놓나 담보 가서 네 기지다 다트 리바를 데러 왔다 다트 리바 해발라 토 담보를 치리세네 아니 다트 바스야 대랑 가서 과지는 거고도 오늘 간제지를 다트 바세 그러세나 심제 남기 라랑 소소그 생근 농그 삼자그 된 강야로 왔지 생각 나는 준비 그때 강연하는 거지. 아니 옛 바로 보 생전 바로 보라. 아니 고아를 시켜봐. 근데 그 샤바 된지라. 아니 뭐 다져봐 아직이야. 너나 생전 소소 그 삼자 그때 강연하는 거지. 옛 바로 보라. 아니 고다져봐. 바로 보라. 고아를 시켜봐. 근데 그 샤바 된지라. 뭐 다져봐 아직이야. 근데 이들 다 대답 그 다져봐 그 샤바 되나? 자유 찬이 간지 줘 봐야잖아. 나그 통니 깨당 잡만다. 자당 잡만다. 배차견 오세한다. 아, 아니 배차견 하세한다. 응응세한다. 간다지 된지가 가르쳐 그러고 미세고 그러. 아, 아니 자당 그 통니 이게 바로 그 거다지. 된지요 봐. 다 대자 마인 봐. 대리자 한번 토하듯 가르쳐 드려. 아니 나그 통니 민당 측 다니 진지 아니 깨차세 단대치리선 좀 로아 메이드라 예비게 토모 많이 받게 치리선 아니 나그고니 이게 바로 보라 답주비게 아니 파남지 차디로와 너나 다 메인당 치게 다니 진지 아니 깨차 그 통이 랑 산지 그때 강야로 와히 이게 바로 보라 과셔바 아니 답주받지 차디로 나자 많이 봐 아니 류그 통이 양아로서 답주야 Ya kari sana, li ju yinla la su pa. Ta ngan su be cha yana, la pa keng, shak ja, la pa keng, yongel. Ani kang pa keng, yongel. Ani ngan su ka ta, ani mik. La su pa ta ngan su kari chen de se kuru. Ani dong pa keng toni, nan jen ramar de niri yoro wa. Ta ndo na,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 노는 뭐이 드린체도레 세테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미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등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투보여상기
2: 오제제제 롱진 카바송야레 징가 마기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배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배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이제나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배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라마 렘보체 바마 잡아 진안지 베마 렘보체 손나와 퇴웨 자사 용와예 렘보체 청례제신 이시페와 세치 덴바호
1: 잡아 토르네 취크사 인스 주바야페 야 노라페

0: 야 저거 다음에 그 말하는 사람 로 조수리 소리 다 들으면 그 태당 보통 레이델 사마시 뭐지 산조레
1: 레레레 다 그 드리 나 진다야 뭐고 사마시 뭐마 산조 레디 치상 보지 산조 보지
0: 레 보지 사지
1: 보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오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2: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 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고친 이거야 저 늦었지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에
2: 요요 세향
1: 소주 깨져
2: 요
1: 주마 깨지
2: 주마 깨
1: 때 모로지 세계 야 고친 이거 뒤도
0: 보모 때 루샤 저쪽지
2: 요요
3: 여러분 라피도 소향이 저기서 제
1: 오 진짜 힘 버렸고 저거 가자 대체
2: 요
1: 다 제대로 도움 안 되네 다 자 죽자 제단계
2: 요요 그게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단계 야 대대지 야 대 보면 더 좋을 거고
2: 요요 나게 아고 저기 서로즈가
0: 저기 뭐 서로즈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에 좀 할래
1: 쇼마 쇼마 조제 할파 모히 정나 싫어 매땡으로 따사 야리 리랭이스 정도 쳐쳐
0: 그들의 맞음에 보모 조지 될라 좀 거 나키마서 크리티 사마 모본은 요 산톨마
3: 제제 그 졸라 졸라 있어서
1: 졸라 저 쳐를 거 대팅 어제 로조 일팅 도모 돌을 들이 들이 거 제가 지시해 그러고
0: 랭고 말에 조 조지 레주링에 기타 마론이 이름 보리 들이 로조 일테 담보리 거야
3: 제제
0: 레티티 사마한테 사투 조 제일사 대산다 올림티 사마토는 이제 졸라니요 그 졸라 말에
3: 제제제 딱 거기 조지 들이 사서 좀 보더 렌드라 또 졸라야지